0: Damn, I'm a certified gigolo.
1: Hot Block Radio! The block is hot!
2: Hey. 좀 더 만나세요. 한번 봐봐. 트레이스를 벌리지 산 제대.
3: Such honor. Much as a